0: niya, madi. Magsigiging og diet. Unya, magsigir po og kaon. Exciting?
1: 95.9 XFM Jensen.
2: XFM.